0: your Ri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D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0: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와나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6: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7: 12:00

0: FM 부산 영어방송
1: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hen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Yonghap Bangsong?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0: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0: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4:00

0: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to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조태준 씨.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잠깐만요. 우리는 네.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새로운 정치자 아니 시청자로 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 네. 시청자 분들이 청취자. 엄청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Daily Fun Fun Name says I'm stuck in an Instagram rabbit hole. 아우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우리는 조태준 씨 혹시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있겠지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근데...
1: Hello, I'm TJ. Okay, 계속, 계속. I'm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0: 예. 예. 아 근데 부산 그룹은 뭐지?
1: 부산 그룹은 LA에는 LA 메탈, 네. 시카고에는 시카고 브루스, 네. 부산에는 부산 그룹.
0: 맞습니다. 오 예. Oh, yeah. 그래서 여러분 이 세그먼트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왜냐면

0: 우리 조태준 씨가
1: 네.
0: 영어 배우는 세그먼트 뿐만 아니라 이게 조태준 씨 진짜 싱글송라이터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1: 네.
0: 알리는 우리 부산 슈퍼스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슈퍼스타 되고 싶다면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영어도 해야 되죠.
1: 예,
0: 예,
1: 맞습니다.
0: BTS처럼,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RM처럼.
1: 예, 맞습니다.
0: 예.
1: 예. Yes.
0: Yes.
1: Yes.
0: Yes. 주말 잘 보냈어요?
1: 아, 네, 주말 너무 잘 보냈어요.
0: Did you have fun at the weekend? What did you do?
1: 나 주말에 뭐 했지?
0: 영어로 대답해 줘.
1: Oh, very good rest.
0: Oh yeah?
1: Yeah, very good rest.
0: Where did you go?
1: And yesterday I'm 지금 잘 기억
0: But me too.
1: I cannot
0: It's,
1: remember.
0: 이거는 영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 문제예요. This is not an English problem. So 주말에 뭐 했어요? 그냥 쉬고?
1: 진짜 집에서
0: 응.
1: 완전히 계속 집에서 있었어요.
0: 아,
1: 집에서
0: 좋아요.
1: 있으면서 쉬고 그냥 목욕탕도 좀 가고.
0: 아, 진짜.
1: 네,
0: 오.
1: 목욕탕에서 진짜 되게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사우나하고
0: 응.
1: 낮잠도 한숨 자고 그랬던 것
0: 계란
1: 같아요.
0: 먹었어요?
1: 아, 계란까지는.
0: 군 계란 먹었어요? 아, 진짜 그거는 아직까지 재밌다고 생각해요, 나는.
1: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저기 달맞이 고개 근처에
0: 에.
1: 그 유리창이 통으로 돼 있는
0: 아, 어딘지
1: 목욕탕이 있는데
0: 알아요.
1: 저는 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피곤하다 아니면 그냥 심심하면 웬만하면 거기 가서 그냥 시간 좀 보내면 되게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You know, I saw TJ went to the sauna. There's a really nice one in Dalmaji, and there's got a view of the ocean. So you're like bubbling like 인간탕 or 인간찌개, and then you're just like watching the beautiful view of the sea. Perfect. Well, listen, 우리는 코너 들어가기 전에 그 노래 준비하셨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put your hands together.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nice. Ah. Do you know, we have to have the clapping sound effect in there because it sounds too sad with only three of us in the studio clapping. 너무 우리 그런 사운드 이펙트 있잖아요. 와! 뭐, 그 진짜 크라우드 안 돼. 네. 근데 우리 세 명 많이 서서 네. 스튜디오 안에서 그래서 세 명만 하면 너무
1: 세 명이 300명 같은 세 명. 네. 그리고 이 안에 또 우리 또 유튜브에서 또
0: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 3만 명.
0: 3만 명
1: 계시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00만 명.
1: 100만 명.
0: 네, 맞습니다. 예, 네, 좋아요. 네. Oh, so lovely. 리세용 님 says wonderful singing as always. 평소처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세용 님.
0: 자, 근데 오늘 우리 두 가지 뭐

0: 문장 풀겠습니다.
1: 네.
0: 그 첫 번째 문장 문제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사의 힘든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영어 문제. 괜찮아요?
1: 예, 괜찮아요.
0: 근데 가사는 네. 그 노래가 그 제목이 뭐였지?
1: Here, There, and Everywhere. 비틀즈의
0: Beatles.
1: 노래.
0: 아, 네. So that was Here, There, and Everywhere by the Beatles. So is there anything in the lyrics in this song that is really difficult? 이 가사에 뭐 진짜 힘든 뭐 발음이 힘든거나 뭐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 말씀하세요.
1: 사실 이 뜻을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끼면서 노래를 하고
0: 맞아요,
1: 싶어서.
0: 맞아요.
1: 근데 특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특히 이렇게 우리 로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통으로 전체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노래가 I need 또 뭐 I know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 need, I know 가지고 뭔가 좀 입에 붙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런
0: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래 부를 때 so one of the things TJ finds difficult when singing English songs is the I need, like th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words. It doesn't come natural when we're singing in a different language, right? So he said I need, I know, I want, blah blah blah, I. 근데 when we sing I in English songs, usually we don't say I, we say A.
1: I need, I know.
0: So A. Like Busan. Ah. 그런 A.
1: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0: Perfect.
1: Oh.
0: 바로 perfect. Yeah.
1: Beside me.
0: So.
1: I want her everywhere.
0: So I want her everywhere. 말할 때 문장을 할 때 I want her everywhere. I want her. 근데
1: I want her.
0: Ah.
1: I want her.
0: I want. Perfect.
1: I want her everywhere.
0: I want her. 맞아요. 그래서 영어 할 때 영어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I want her. 근데 한국어를 할 때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 진짜 다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
1: 심지어
0: 진짜
1: 하고 싶다.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땡동땡. 네, 정답. 네. 그래서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진짜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I want her. 처럼 말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요. I want her처럼 T 발음이 받침에서 if the T is like a 받침, it's very hard to do in English. 영어로 진짜 어렵다.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I want her. Perfect.
1: 오.
0: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을 좀 바꿔도 돼요. I want her. 계속 I want her 하는 게 진짜.
1: I know. I need.
0: I need.
1: Never care.
0: Yeah.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Perfect.
1: 오.
0: 와. Good. 그리고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다.
1: I know. I need 이렇게 하는 거.
0: I know. 진짜
1: I need.
0: 스코틀랜드 말, 부산 말 비슷해요.
1: 아.
0: So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Yeah, need never. So D도 없애버리고 need never care.
1: Need never care.
0: Perfect. Yeah.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Perfect.
1: Wow.
0: Easy peasy.
1: I know I need never care.
0: 네, 이거.
1: I need never care.
0: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노래가 I know, I need, I want 그런 거 있으면 노래 부를 때 I 대신 아.
1: 아.
0: 무조건 아. 아.
1: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You're very, very welcome. Yeah, thank you. 혹시 오늘 텍스트 토픽은 그래서 TJ씨 텍스트 토픽은 우리는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 아니면 이런 거를 꼭 해야 되지만 안 해.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1: 먹어.
0: 계속 라면 먹어요. 아니면 운동해야 되지만 뭐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뭐 레스팅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0: 혹시?
1: 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개 다 일단 들어가고요. 아,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자꾸 11시만 되면 자꾸 맥주가 마시고 싶어요.
0: 좋아.
1: 낮에는 맥주 안 마시고 싶은데 밤 11시만 넘어가면 항상 마시고 싶어요.
0: Really? 그러면은 11시 전에 자야 되겠다.
1: 그러니까 그러네.
0: Good method.
1: 예, 예.
0: So TJ 씨, you wanna just drink beer after after 11 p.m. 네. I don't know if that's not a good habit. 근데 it's okay. I think it's okay. 아 그리고 다른 영어 뭐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If there's anything else you want to learn today, let me know. Anything else?
1: 가끔 조금 친구들한테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이거 뭐 음악 이거 들어줄 수 있어? 아니면 이거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연주 말을 할 때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0: 좋습니다.
1: 아니면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도 할 수 있고. 네.
0: 재미있는 거는 그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어민, 한국어 원어민이라서. 근데 한국 뭐 배우는 사람들한테 주다 is give or do it. 근데 주다 is 주세요. Like give me it. 근데 뭐 주세요 or 해 주세요. 이게 do it for.
1: Do it for.
0: Do it for me. 근데 영어 할 때 완전 다르게 표현을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뭐 there's no mythology. You just there's no myth. Wait, how's the 나도 영어 못해 갑자기 methodology. Okay, but 그냥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도와줄 수 있어?
1: 나 도와주세요.
0: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can you help me?
1: Can you help me?
0: can you help me?
1: Yeah. Can you help me?
0: Yeah. Can you help me? 같이 하는 거는 it's implied that you're doing it together.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Help 줄 수 있는지? Can you help me?
1: Yeah.
0: Can you help me? Perfect.
1: 그러면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는? Can you playing with me?
0: Can you play with me?
1: Can you play with me?
0: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말이 진짜 어린이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연주는 play 맞아요.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표현이 같이 놀자, 놀아줘. 그런 말이에요. Can you play with me라는 거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너무 외로워서 can you play with m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연주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말이 Let's play.
1: Let's play
0: together or let's jam.
1: Let's play jam.
0: Let's jam.
1: Aha.
0: Jam 같이 play 하는
1: 하자,
0: 거잖아요.
1: 하자.
0: So let's jam or can you play with me? Let's do it together. Let's play together. Yeah.
1: Let's play together.
0: Yeah.
1: 그러면 이 노래 좀 들어줘.
0: 이 노래 좀 들어줘. Can you 이게 중요한 거다. Can you listen? 이게 너무 심플하다. 하지 말자. Can you take a listen?
1: 아, can you take a listen? 이러면 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0: 이건 맞아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부만하니라 can you take a listen? 이게 안에 있는 의미가 도와주세요. 그런 can you take a listen to this? 이거는 좀 들어줄 수 어떻게 말하면 되지? 들어줘?
1: 들어줄 수 있어.
0: 들어줄 수 있어. Can you listen to this for me? 이거는 listening 맞아요? Listen 맞아요? So can you take a listen? 의미가 내가 어떤 거 듣고 있어. 그래서 너 뭐 당신도 들어줄 수 있어?
1: 너의 생각이 궁금해. 네. 이런 의미가
0: 아니면
1: 들어가 있는.
0: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럼
1: Can you take a listen?
0: Can you take a listen?
1: Can you take a listen?
0: Hey,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Can you take a listen?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오, 많이 배웠네요.
1: 아주 완전 따라했어요.
0: Can you take a listen
1: could
0: to
1: you
0: this?
1: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Oh, yeah. Very good.
1: Thank you.
0: Well, I think you've got it all. I think you've learned many 표현.

0: 장사하자 무슨 말입니까?
1: Let's do business. Oh, let's do business.
0: Let's do business. Yeah. 맞아요. Let's yeah. blah blah blah. Oh, good. Oh, yeah. it's so sad. TJ 씨, we have to say goodbye. 근데 오늘도 잘 배우셨고, 네. 그리고 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주에 좀 네. 라이브로 네. 새로운 노래 좀 부탁할게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BPM 77 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0: Good.

0: I don't want to do that anymore. I don't want to waste my weekend looking at my phone. And I'm certainly glad that you are joining us here. It's not a waste of your time. In fact, one would argue it is a fantastic use of your time. So congratulations. Props to you and to us. All right, up next in our show, we've got On the Mic. And these are real stories of real people here in Busan. We've got Explore Busan, and that's followed up by the Global Chatter Squad to top off Sunday show. So let's get right in. It's time for On the Mic.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movie director based in Busan. Please welcome director 유승원.
2: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유승원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자기작 열심히 준비하면서 계속 작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반갑습니다.
1: 제가 영화 감독님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멋진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 광안시장에 숨어있는 감독님 아지트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지금 차기작 준비를 하면서 이참에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광안종합시장 안에 작은 바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 네.
2: 되게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또 되게 멋진 사람들하고 매일마다 만나면서 약간 놀이터처럼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차기작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2: 네.
1: 또 이런 공간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좀 동시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 엄청난 에너지와 좀 끈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굴러가게 하는 감독님 인생의 동력은 뭔가요?
2: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노력해야 되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영화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 빼고 다 힘들지. 감독은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1: 배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감독 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1: 그것도 좀 비슷한 이유로 다 있는 걸까요?
2: 원래는 영화 감독에 대해서 크게 꿈이 없었는데 네네네. 원래는 영화 배우를 꿈꿨다가 그냥 내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첫 영화를 만든 건데
1: 네.
2: 그게 감사하게도 너무 여기저기서 반응을 좋게 해주셔서 어쩌다 보니까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해버렸습니다.
1: 배우이자 네. 감독으로 동시에. 네.
2: 현재는 이제 감독 일만 계속하고 있고.
1: 아, 이제는 감독 일만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2: 네.
1: 근데 이 일들을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2: 네네네.
1: 근데 고향이 부산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1: 어떻게 부산에 오시게 됐는지 좀 정착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2: 원래는 계속 서울에 살다가
1: 네,
2: 서울 살고 경기도권 살다가 학생 때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학교도 다닐 겸사 계속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2: 네, 있을 거 다 있고 먹을 거 너무 많고 여유롭고 네, 뭔가 창작 활동이나 혹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되게 좋은 인프라들 혹은 이제 또 되게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만나면서 좀 그런 에너지를 채워가기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전 계속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1: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영화와 또 특별히 더더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잖아요.
2: 네네.
1: 또 직접 영화 업계에 계시는 분이 느끼는 부산시의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2: 여러 인프라가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1: 네.
2: 제가 느꼈을 때는 촬영하기 좋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되게 빌딩 여기 센텀시티 같은 도시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1960년대 70년대 남아있던 로컬의 어떤 그런 로케이션도 남아있고 되게 좀 지역이 여러 가지가 되게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쉽게 제가 원하는 공간 찾고 원하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점에서 부산이 되게 영화를 촬영하고 만들어가기 되게 좋지 않나.
1: 그럼 지금 혹시 작업하시는 차기작도 촬영을 거의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2: 네, 지금은 부산에서 일정 로케이션도 있고
1: 네.
2: 혹은 약간 좀 다른 지방 쪽에 좀 더 인구 소멸 도시 근처로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또 언급을 해주셨던 그 2024년 서울 독립영화제 초창작이었죠.
2: 네.
1: 그 감독님의 영화 아가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영화에서 불안한 청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2: 네네.
1: 촬영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영화가 관객들하고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네. 2026년 지금 영화감독 유승원이 보는 불안은 어떤가요? 그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을까요?
2: 아, 너무 많이 다릅니다.
1: 아, 네, 그런가요?
2: 그 당시에는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점점 이게 물론 아직 저는 어리다만 그래도 매해를 거듭할수록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눈에 너무 잘 보여서 그래서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1: 아 네. 그때는 좀 다른 불안을 지나고 계시는군요. 어 그러면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신 이 차기작 혹시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정확한 내용은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1: 네네네.
0: 지금 차기작이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두 작품을 이제 제작에 들어가고 있어요.
1: 두 작품을요?
0: 네. 좀 큰 자본의 영화 하나고 이제 조금 그래도 저예산 영화 하나 이렇게 총 두 개를 들어가 있는데
1: 네.
0: 하나는 한국의 재개발 구역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 복수극을 어. 지금 하나 하고 있고
1: 가족 복수극이요?
0: 네.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저예산 준비하고 있는 거는 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좀 SF 로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이제 부산을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부산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0: 저는 사실 제 스스로 부산 영화인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1: 아 네네
0: 네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1: 아 그렇군요.
0: 네, 대부분 약간 좀 사기업 혹은 이제
1: 네, 오히려
0: 네 저는 점점 더 약간 감사하게도 좀 상업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고
1: 네.
0: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너무 좋은 독립 영화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도 많고 특히 이제 작은 영화 영화제라고 한국에서 되게 소규모 영화제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100회까지 맞이한 그런 영화제도 지금 부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벌써 시간이 꽤 됐군요. 100회라고
0: 맞아요,
1: 하시면.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너무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유승원 감독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아 파이트 클럽.
1: 파이트 클럽. 아, 네.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감독님이 사실 유핀처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단어가 파이트 클럽이고
1: 네.
0: 제가 그 영화를 고등학생 때 봐버린 덕분에
1: 아하.
0: 영화에 빠졌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 처음 네. 안 그래도 이제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이 만드신 파이트 클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필명으로 유핀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결국 고등학생 유승원을 유핀처로 만든 파이트 클럽을 뽑아주셨네요.
0: 아,
1: 감독님의 차기작도 기대하면서 저희 다음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to all of our reporters and all of our guests.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All right, this is SF9's Summer Breez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ongsang.
4: 6:00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 금융 허브 기술 보증 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It's time for a news recap. So let's dive in, recap Busan City's news and learn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for that, we have Haeyeon in the studio. Hi.
1: Good morning.
0: How are you?
1: I'm good. I did mention before we started recording that I a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0: Mm-hmm.
1: Yeah, but I'm hanging in there.
0: Like under the weather. So it's not really anything diagnosable. Like
1: yeah.
0: you don't have the flu, I mean, knock on wood, or the cold, a cold.
1: Yeah.
0: But under the weather, 좀 약간 몸살 걸리는 것 같지.
1: 약간 조금 like the beginning of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그쵸.
1: 뭔가 감기 기운이 좀 시작한 느낌.
0: You gotta zap it. You gotta nip it in the
1: bud. Yeah, so
0: right
1: after this, I'm gonna try to go to the doctors.
0: Yeah. Are you gonna maybe get an IV?
1: Maybe.
0: 그쵸. IV, and then you start on a dose, so feel better.
1: Thank you. I mean, a lot of people these days, because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the AC, you know, that's in full blast in a lot of buildings. I think people are, you know, catching cold. So everyone, please stay healthy, take care of yourselves.
0: Right, you gotta eat well, be a little bit active.
1: Hydrate
0: for sure.
1: Vitamins. Yeah. Eat a lot of food that has like good nutrients.
0: Exactly. So be well, everyone. Everyone be well. So this, of course, is where we recap Busan City's news. And we do a bit of, you know, lighter news. You know, maybe some policy if it's necessary. Mm. Maybe something about your vacation, what's been happening in and out on the streets. So I see you've brought something from all the streets.
1: Yes, literally from the streets. So the first news is about a recent car accident on the Igide Coastal Road. So let's take a listen.
2: Recently, reckless driving by cars and motorcycles has been reported along the Igide Coastal Road in Namgu District. On the night of the 4th, a passenger car crashed into three vehicles parked on the roadside while performing so-called winding maneuvers, which involve speeding through corners in a 30 km/h speed limit zone. The Busan Namgu Police Station has decided to strengthen patrols and crackdowns while also expanding the installation of CCTV cameras.
3: 네,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이 잇따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밤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이 코너에서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이른바 와인딩 운전, 와인딩 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부경찰서는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0: I mean, it makes sense because we're talking about late at night.
1: Yeah.
0: And if you've ever been on or driven on that Igide Coastal Road, beautiful, but
1: so
0: winding,
1: scenic.
0: Very curvy,
1: 그죠.
0: Sharp curves everywhere.
1: Yeah.
0: Like winding 운전, 한글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But it's, but this is a very common word, like wind, W-I-N-D. Spelling은 wind랑 똑같습니다.
1: 그죠. 바람 생각해서 발음을 이제 wind로 할 수도 있는데 뒤에 ing가 붙으면 winding.
0: 네, 동사로는요, wind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저희는 옛날에 태엽 감는 손목시계가 있었더랬죠.
1: Oh, come on. You didn't use those.
0: My dad had one and then he gave it to me. And I was like, ooh, vintage. So we had to wind it. 이렇게 태시계나 아니면 뭔가 어린이 메뉴 같은
1: 맞아요.
0: 거에 토이 주잖아요. You wind the toy. 이렇게 태엽을 감는다. 뭔가를 돌린다고 할 때 wind라고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구불구불한 고갯길이죠.
1: 그 노래 가사에도 이런 게 나올 때가 많아요. 뭐 long winding road.
0: The long winding road.
1: 시에서도 나오고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I mean, you know, when I think about winding, 그 winding 운전 생각하면 뭔가 그 레이싱 영화들도 근데 이제 그 바다 보러 갔다가 레이싱 게임 찍으면 안 되죠.
0: Of course not. We've got to be safe.
1: Yeah.
0: But, oh, I like this. So because we are on NotTube now and we are on, we come on every Friday, but then we're always on there.
1: Yeah.
0: So viewers, listeners, go on to our NotTube and then comment.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산에 가장 조심해야 할 드라이브 코스는 어디인가요?
1: For
0: you, the listeners, the trickiest road to drive on in Busan.
1: Oh,
0: what is that?
1: What is it for you?
0: 저는 무년교차로요. It's very specific.
1: Yes.
0: 왜냐하면 이게
1: I understand
0: 좌회전을
1: that.
0: 네 개의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one of them goes like 대연, the other one goes somewhere, and one of them, the third one from the left, goes up to 동서고가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세서 가셔야 돼요. 제 출근길입니다.
1: 네, 제가 헤일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0: Uh-huh.
1: She's driven me before, and I noticed that you do like talk a lot while you're driving. 근데 그게 뭔가 생각 정리를 하면서 운전하는 게 느껴져요. 네, so I get that. Yeah.
0: Yes.
1: What is that? 부산항대교에 굉장히 좀 위험한
0: 그렇죠,
1: 위험하게 느껴지는
0: 360도 돌아가는 yeah. 램프가 있죠.
1: 거기 또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0: If you're afraid of heights, yeah. definitely there's like a really viral video. 뭔가 누가 거기서 내려서 저 운전 못 하겠어요라는
1: yes.
0: 분도 계시는데.
1: Yeah.
0: 네, 조금 부산이 사실 저 in my personal opinion, yeah. absolutely personal opinion, I think the drivers are fine. 운전자들은 괜찮은데 도로가 뭔가 운전을 어렵게
1: 맞아요.
0: 합니다.
1: And it's so hilly.
0: Yes.
1: So many hills. Yes. So yeah, it's not us people.
0: We promise. We're nice.
1: It's the roads.
0: But then anywhere you go, yeah. you have these reckless drivers.
1: 맞아요. Reckless라는 표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Reckless driving by cars and motorcycles has been reported along the 이기대 Coastal Road. 네, 이기대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Reckless. 무모한, mm-hmm. 또 좀 앞뒤 안 가리는 그런 뜻이죠. Mm. Yeah. When I think of the word reckless, 뭔가, wow, I think of like a reckless detective. Mm-hmm. 뭔가 Ooh. 형사 영화에서 막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약간 마동석
0: uh-huh.
1: 배우가 연기한 그런 캐릭터들이.
0: 조치에서, like they go rogue.
1: Yes.
0: 뭔가 룰을 따르지 않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wreck, R-E-C-K죠. 이 wreck이라는 단어를 혼자 쓰진 않아요.
1: 그죠.
0: We don't say like, oh, you're so wreckful. Like you say you're careful.
1: 발음이 똑같은 W-R-E-C-K는 mm-hmm. 있죠.
0: 자, 이 콩글리시로 레카라고 하는데요. W-R-E-C-K, tow truck, wreck.
1: Yes.
0: You like wreck something,
1: yeah.
0: you crash into 사고가 나거나 부서지다는 wreck with a W.
1: Yeah.
0: But here, no W, just an R.
1: Yeah. So reckles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you're brave. It's a little different from being brave.
0: 무모한.
1: Right? 무모한 거죠. So we could say, oh, that was a reckless move. 아, 그건 좀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0: That's not a compliment.
1: Yeah. 또 최근에 뉴스에서 you heard about the daredevil couple.
0: Oh, the Empire State Building couple?
1: Yes. Mm-hmm. And they were hit with reckless endangerment charges. 네, 그 Empire State Building 꼭대기에서 프로포즈한 커플이 그 약간 그 이 혐의가 뭐 무모한 위험 행위 이렇게 직역이 되기는 하는데
0: 맞습니다.
1: 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0: So reckless endangerment.
1: Yeah.
0: Reckless 무모한 행동으로 endanger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1: 그렇죠? Let's take a look at some similar expressions to reckless. Careless. Yeah. I mean it's 조금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Careless는 care 하면 뭔가를 굉장히 조심한다는 뜻이잖아요.
0: Careful.
1: Yeah. 근데 careless는 부주의한, 좀 조심하지 않는이라는 뜻이고요.
0: Mm-hmm. Careless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1: Yeah.
0: Like, oh, I'm like really careless with my phone. Like,
1: 그렇습니다.
0: oh, it has cracks and scratches mm-hmm. everywhere.
1: Yeah. Risky.
0: Oh.
1: 좀 위험 부담이 있을 때 risky라고 하기도 mm-hmm. 하고요. 이제 reckless는 분명히 이제 좀 앞뒤 안 가리고
0: 맞아요.
1: 좀 무모한.
0: 약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yeah. 그런 요소가 있는 게 reckless 같고요.
1: Yeah. I don't know. Do you sometimes get a little reckless?
0: No, I get careless. 저는 사실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내 뇌가 어디 갔지? 그런
1: yeah.
0: 식으로 좀 뭔가 떨어뜨리고 like I forget things.
1: Yeah.
0: But then reckless 약간 그 이 reckless 하면 후폭풍이 따르잖아요.
1: 맞아요.
0: So I don't want to deal with that.
1: I think maybe like 20 years ago
0: we could have been
1: with the help of some alcohol. I think I was doing some reckless things, but not anymore, folks. Not anymore. Yeah.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Maneuver. 스펠링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0: M-A-N-E-U-V-E-R. 네, 중간에 EU가 있습니다. Maneuver.
1: So we heard in the news, a passenger car crashed into three vehicles parked on the roadside while performing so-called winding maneuvers. 네, 승용차 한 대가 winding 주행을 하던 중에 이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세 대를 들이받았죠. Maneuver, 조작하다, 움직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뉴스에서는 뭐 이렇게 운전, 군사, 뭐 정치 이런 얘기 나올 때 많이 상황에 사용되는데 또 교묘하게 처리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0: Right, so it's kind of similar to move.
1: Yeah.
0: 이게 동사, 명사 둘 다 되잖아요. 움직이다, 조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move 그런 특정한 움직임, 행동과 비슷하고 약간 더 뉘앙스가 있는 게 maneuver이죠. So let's dive into the definition.
1: Okay, so when it comes to driving, we can say parking maneuvers, 주차할 때 뭐 주차 동작들, turning maneuver, right? So, and another example is the car crashed while performing a dangerous maneuver. 좀 위험한 운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For example, you know, it's hard to maneuver through a crowded market sometimes.
0: So in this case, yeah. 저희가 운전을 해서 시장을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1: 아니죠.
0: 걸어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운전을 하듯이 maneuver, 요리조리 피해가다,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1: That's right. 또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이 전략적으로 뭔가를 다루다라고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So I could say, oh, he maneuvered his way into a better position.
0: He's very cunning. That maneuver이라고 한다면 뭔가 직선으로 훅 승진을 해서 전공법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아니고.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나요? I mean, were there some backroom dealings? 이렇게 요리조리, like the winding road,
1: 맞습니다.
0: 요리조리 올라갔다는 뉘앙스가 됩니다.
1: All right, let's keep those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news clip once again.
2: Recently, reckless driving by cars and motorcycles has been reported along the Igide Coastal Road in Namgu District. On the night of the 4th, a passenger car crashed into three vehicles parked on the roadside while performing so-called winding maneuvers, which involve speeding through corners in a 30 km/h speed limit zone. The Busan Namgu Police Station has decided to strengthen patrols and crackdowns while also expanding the installation of CCTV cameras.
1: Now, during the summer here in Busan, we have a lot of events happening, big and small. Now, I hear there's a big international congress happening in Busan that's related to libraries. Mm. So, let's have a listen.
2: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the world's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braries, will be held at PEXCO for 4 days starting on August 10th. It will be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at the event has been hosted in Korea. Around 3,000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re expected to attend. The Congress will feature academic sessions, exhibitions, and culture events while also showcasing Busan's cultural and tourism. Tourism attractions.
0: 네, 다음 달 10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국제회의인 세계 도서관 정보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전 세계 150여 개의 나라에서 도서관과 정보 분야 관계자 3천여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So we're going to have librarians in the city. 저희 대회 기간 동안에는 학술회의 전시, 문화 행사 등이 함께 열리고요. 부산의 문화와 관광 자원도 소개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 세계 도서관과 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이는 만큼 부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Yes. So in English,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So this isn't just a conference about books.
0: It should be.
1: It should be. I mean, I'm sure there that's going to be a
0: I'm
1: part
0: sure,
1: of it.
0: I'm sure.
1: But it's about, you know, libraries, you know, the information access, you know, digital knowledge. So I'm thinking like, you know, if, when you think about libraries, they really serve a big role in communities.
0: Tell me about it. So yeah. As a library fan, huge fan of libraries,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요. It has a lot of great training for especially digital access. Like AI access, the Busan Library has a kiosk training.
1: Yeah.
0: 이제 이 어르신분들에게 키오스크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 접근법도 있고요.
1: 그렇죠.
0: They have a lot of great writing classes, talks, lectures. How much time do we have?
1: So many talks.
0: Got a lot
1: I
0: of
1: think
0: stuff.
1: Last week at the Busan Library, singer and writer Lee Jeog had a big book talk as well.
0: I'm so upset because I...
1: Were you trying to get in there?
0: 아유, 정말 로그인도 못했어요. 광탈.
1: Yeah.
0: 그렇게 광탈을 할
1: yeah.
0: 수가 없다.
1: And one of my first memories is I learned how to use the computer at my local
0: yes,
1: library.
0: Yes, because yeah. we were of that era where we may not have had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이 집에 없었으면
1: 맞아요.
0: 도서관에 가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1: Yes. All right, let's dig into some expressions. 첫 번째 표현입니다. Attraction. The Congress will also showcase Busan's cultural and tourism attractions. 네, 이번 회의는 부산의 문화와 관광 매력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The attraction. 일단 매력이라는 뜻이 확실히 있지만 이 여행이나 관광 얘기를 할 때는 뭐 관광 명소, 볼거리 이런 뜻이 되죠. Yeah, so for example, Gwanghwamli Beach is one of Busan's most popular attractions.
0: Absolutely is.
1: 네, 광안리 해수욕장은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죠. And do you want to go for another
0: sure.
1: example?
0: Sure, another example. But then when we do talk about room, like something that you're attracted to, the attraction of living in Busan is the ocean.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에 살고 있는 매력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끌리는 yeah. 것. 끌리는 것을 attraction이라고 그렇죠.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동사로 쓰이면 보통 I'm attracted to something or somebody.
0: Right. So attracted to 정말 물리적으로 자석이 이끌리는 그런 물리적임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뭔가 로맨틱하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다. 이성이나 yeah. 아니면 인간적으로 끌리다. So we can say oh I felt an attraction yeah. to that person. Yeah. 뭔가 끌림이 있었다.
1: Or sometimes, oh, I didn't feel the attraction.
0: I'm not really attracted yeah. to those type of people. 이게 별로 안 끌린다.
1: Alright. 네, 다음 표현은요. 이 그 다 간단한 표현들인데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좋은 표현들 몇 개 가져와봤어요. 일단 저 책을 빌리러 갈 겁니다. How would you say that, Haley?
0: So I'm gonna go check out a book. 자, check out이라는 표현이 I'm gonna go out. Okay, how about this? I'm gonna check out this book. I'm gonna check out some books.
1: Yeah.
0: 약간의 자 check out이 두 가지 의미가 uh-huh. 있습니다. 빌리다. 빌리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또 check something out. 뭔가 뭐가 있는지 한번 쓱 둘러본다. Yeah. 확인해본다. I'm gonna check out some new releases. 신간이 나왔다는데, 신작들이 나왔다는데 그걸 좀 보려고. 혹은 I'm gonna check out some new releases. 이 신간을 빌릴 거야. 그래서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That's true. And

0: Expert Insights.
1: 네, 한 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표현들,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2주도 넘게 전에 베네수엘라의 강도 7.2, 7.5 규모 지진으로 사망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같은 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의 진도 5.6의 지진, 베네수엘라 지진의 25분 후에도 일본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인터넷은 이런 강진들이 서로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말도 도는데 과연 이 강진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So the expert here is fro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ofessor, Professor Roland Bergman. So first of all, let's hear about whether these are rarities or common.
2: It was really a rather busy day when it comes to larger earthquakes in the world, but it's not completely unheard of. There's a magnitude 6 or larger event every 3 days or so somewhere in the world. So statistically, having 3 on a single day is not, you know, that rare. We do know that earthquakes trigger each other, right? We have aftershocks near a large event, many of them, and sometimes one earthquake can trigger another large one nearby. And there's what we call dynamic triggering, and that is triggering of other earthquakes elsewhere in the world from the seismic waves that propagate through and around the Earth. But that is a relatively rare thing to happen for large events. So that does always make us more interested and do more research to see what the possibilities might be.
1: 네, 전문가에 따르면 언급된 이 캘리포니아, 베네수엘라, 일본의 연달은 지진들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전무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3일에 한 번은 세계 어디에선가는 일어나서 통계적으로 드물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진은 서로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지진의 지진파가 더 큰 지진을 불러오는 것을 다이나믹 트리거라는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규모 7 이상, 6 이상의 큰 지진에는 조금은 드물다고 하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0: So this case, he said, is not unheard of.
1: 자, 더블 부정이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unheard of입니다. 즉, 들어본 적이 없다. 전례 없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 그렇죠? 그렇다면 not unheard of, 특이하지만 없진 않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So for example, a player scoring 10 goals at the World Cup is unheard of.
1: 자, 그렇다면 월드컵에서 한 사람이 골을 10개를 넣는다는 것 전례 없는 일이다.
0: But maybe 5 goals at a World Cup, not unheard of.
1: 5골 정도는 not unheard of. 특이하지만 없진 않다.
0: And then second term, well, the scientific term, seismic. S-E-I-S-M-I-C.
1: 문자 그대로 지진의라는 형용사인데요.
0: So seismic waves, 지진파죠.
1: 하지만 이 지진들이 땅을 흔드는 것처럼 엄청난, 뭔가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어마어마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요,
0: the seismic activities are common along the Pacific Rim.
1: 이 태평양 림 주변으로 지진 활동들이 흔하다.
0: But we can say this news brought a seismic reaction.
1: 이 뉴스는 어마어마한 리액션을 불러일으켰다.
0: So ground shaking, maybe even ground shattering.
1: Seismic의 동의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과학적인 의미지만 SNS에 이 Global Chain Reaction, 지진의 연쇄 반응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2: Yeah, it is always tempting to try to see such a connection. In this case, you know, these were earthquakes in highly populated, densely populated countries. And as I mentioned earlier, right, we have done science on this kind of global clustering and triggering, and we found that it's actually really rare. So we did a retrospective study of all magnitude 7 or larger earthquakes over the course of a few decades, and we're able to find only 2 that very likely had triggered other large events elsewhere in the world, one of which was the 2012 earthquake in the Indian Ocean. That was a magnitude 8.6. And it triggered three magnitude 6 and larger earthquakes within just a few days.
0: 네, SNS에서 보는 뉴스들 항상 주의하면서 약간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가 또 증명되죠.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런 연결고리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이런 클러스터, 밀집 현상이 보이고 또 지난 몇십 년간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관찰한 결과 이 지진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유발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에 인도양에서 있었던 규모 8.6 지진 며칠 이후에 다른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들을 유발했지만 이번 사건도 그렇다 당장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So now we're going to turn to our terms. Tempting, T-E-M-P-T-I-N-G. 자, temptation, 유혹적인, 하지만 솔직하거나 구미가 당기는, 데일리하게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요. So the professor said it's tempting to see such pattern.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의역 가능하죠. For me, it's so tempting to eat an entire cake. 저는 이 케이크 하나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다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유혹을 느낀다. 그게 솔깃하다. It's tempting to do something. And the final word for this story is trigger. 네, 트리거라는 단어, 뭔가 기사의 트리거 워닝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총의 방아쇠를 얘기합니다.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뭔가 큰 리액션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발하거나 촉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So the earthquakes can trigger each other. 이렇게 지진이 서로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트라우마나 안 좋은 감정을 상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할 때 trigger warning, 이런 warning을 쓸 수 있겠죠. So again, our condolences to the ongoing now recovery efforts in Venezuela. Hopefully this will not trigger further earthquakes. All right, let's move on and come back to South Korea. 네, top 5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중부지방은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장마가 있었죠. 또 이 남부와 영남 지역은 굉장히 더웠는데요. 자, 이렇게 더운 여름, 여러분 운동 어떻게 하시나요? 자, 저도 우리 PD님도 러너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러닝 붐에 장마철 우중런, 새벽 런, 밤 러닝까지 다양하게 태양을 피하는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에 운동해야 할지 스포츠 물리치료사 김민주 전문가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자, 나는 건강하니까, 절 나름대로 젊으니까 땀을 별로 안 흘리니까 여름에 나가서 뛰어도 되지 않을까, 저예요, 저. 그게 제 생각인데요. 더위에 밖에서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들어보시죠.
3: Two factors I want to touch here. One is heat acclimation training. So before exercising in very uncomfortable hot temperature, you want to your body to be tolerate in high heat. So there's a few ways to do it. One way is simply wear more layers than you actually need to stimulate a hot temperature or environment without pushing yourself into heat illness. So even though, for example, it is not really hot today in Busan, right? However, doing your workout with extra layers of clothing outside helps prepare your body to get better at hotter days ahead. Also, there's another way to do it. Indoor training with fewer fans or no air conditioning. It sounds terrible, I know. However, this uncomfortable feeling can be adapted over time. So what you're really trying to do here is exposing your body to the heat and the mild, not extreme, but mild dehydration so that your body learns to function with lower blood volume under thermal stress.
0: 네, 이 여름 러닝, 여름 운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 적응 트레이닝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즉, 지금은 너무 덥지만 그 전부터 약간 늦은 봄, 이른 여름부터 서서히 몸이 더운 온도에서 운동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layers, 뭔가 위에 바람막이나 약간은 긴 바지, 옷을 더 껴입거나 혹은 And she said it sounds terrible. 자, 실내 운동에서 헬스장에서 에어컨 없이 운동하기. 정말 terrible하죠. 하지만 이 약간의 불편한 느낌과
1: 가벼운 안전한 정도의 수분 부족에 몸을 적응시키는 게 일단 우리가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So maybe not right now, but maybe next year. Acclimatize. 자, 단어 자체에 climate이 딱 들어가 있죠. 이런 기후 혹은 새로운 기후나 장소에 적응하거나 익숙해지다. So adjust, get used to의 과학적인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죠. So this is called heat acclimatizing training. 열 적응 training이죠. Or you can say, you know, it takes me a while to re-acclimatize to the time zone after training, after traveling, rather. 여행하고 온 다음에는 이 시차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get used to가 조금 더 많이 쓰이죠. But then this term, mild, M-I-L-D, 온화하거나 가벼운. 굉장히 또 많은 쓰임이 있는데요. We can say mild discomfort, 약간 불편한 것에 몸이 적응하게 한다. 또 맛에서요, mild spicy, 즉 덜 매운 맛이 되겠고요. Mild manner, 뭔가 매너리즘이 행동이 온화한, 그래서 굉장히 젠틀하거나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가 되겠죠. 그러면 물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진짜 2리터 다 마셔야 하나요? 들어보겠습니다.
3: During the workout, when the temperature is below 24 degrees, mm-hmm. we need 8 milliliters per kilogram. So for example, if I am 50 kilogram person, then I need 400 milliliters. However, if it is above 27 degrees, mm-hmm. we need more water, which is 10 milliliters per kilogram. So for 50 kilogram person, I need 500 milliliters for the same amount of exercise, for example. Plain water alone isn't enough. So it's kind of like, it's very confusing because about 95% of fluid absorption happens in our small intestine. And then it relies on carbohydrate and sodium. So like for the proper hydration, you need some kind of drink with sodium, potassium, or glucose, or a little bit of sugar so that we can be hydrated enough.
4: Oh.
3: And then lastly, after yes. workout, rehydration is also important. When we are thirsty, we used to just like drink quite a lot at once. However, it is better to rehydrate slowly over 2 and 3 hours so that the body contains the water, not the flushing out to the toilet.
1: 자, 마이크 내려가 있는 동안 우리 PD님이 3리터는 마셔야 한다. 하지만 키가 꽤 크신 그와 꽤 안 크신 저의 물에 필요한 양은 굉장히 다르죠. 자, 사람마다 다르다가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딱 정리해 드릴게요. 24도 이하에서는 몸무게 1kg당 8ml, 즉 50kg인 사람은 times 8, 400ml의 물을 운동 도중에

뇌가 땀을 빼고 그러면서 몸에서 나트륨, 포도당, 탄수화물이 이 수분 섭취를 돕기 때문에 나트륨, sodium, we learned that last week. 소듐뿐만이 아니라 포타슘, 또 약간의 당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운동 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생수 한 병 차가운 물 딱 따서 꿀꺽꿀꺽 다 마시고 싶지만 이 한 병을 한꺼번에 다 마시면 그냥 바로 화장실에 간다고 하네요. 두세 시간 동안 꾸준히 천천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Okay, so get that for your every kilo that you have times 10 milliliters. 네, plain water 들어봤는데요. Plain, 명확하거나 분명한 혹은 소박하거나 무늬가 없는. So in flavors, 우리가 맛을 얘기할 때 plain yogurt, 무가당이거나 아무 맛 없는 첨가되지 않은 plain water, 뭔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수란 뜻이죠. Plain clothes, say plain clothes라는 말은요, 뭔가 옷을 굉장히 소박하게 입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for the police in like CI in you know investigations, plain clothes police officers 평상복을 입고 지금 유니폼을 입지 않은 그런 경찰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Can I just get a plain piece of paper? 그냥 A4 용지, 컴퓨터 용지 줄 그어서 있지 않은 종이도 plai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nd finally, pilot, 네, 비행기의 파일럿, 조종사, 조종하다, 그들이 하는 게 안내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시험이나 시범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o the expert said sodium is the pilot, glucose co-pilot. 수분 섭취에서 소듐, 나트륨이 파일럿, 주요 안내를 해주고요. 길을 찾아주고요. Glucose is the co-pilot. 글루코스는 포도당은 이 조종사, 부조종사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죠. And for the first episode of a program, we say a pilot program. 네,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었습니다. 네, 운동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지만 최대한 시원하게 수분 섭취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o with that, maybe this is what I'll do. I'll run far away. This is Far Away by Isha.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4: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9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오세요. 다 업소 매장입니다.
4: Excuse me. Hello. I'm looking for a small rechargeable radio. Oh, I think this is what I'm looking for.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아이고, 아, work. 아, 그 구인 광고 보고 알바하러 왔는갑네. 요즘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이래 와주이 고마워요. Work, okay.
4: Work? No. I mean,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I work, 맞아요. 그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요. 오전에는 10시부터 3시, 오후에는 3시부터 8시거든요.
4: Excuse me. I meant I want to buy a rechargeable radio, and I have a charger at home. So, will this radio work with

0: other chargers? If it doesn't charge, the radio will be dead and I won't be able to use it.
1: Dead? 아이고, 그래 죽을 만큼 힘든 거 시키면 요새는 법이 큰일 납니다. 여기 이 매장 관리하고 매니저 오케이? 저기 계산만 하면 됩니다. Money counter 오케이?
0: Oh, you mean I have to pay by cash only?
1: 아, 캐시.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 이 말인가 봐. 그런데 아무리 최저 임금이라도 요새는 다 통장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통장 없어요. 노뱅크.
0: I'm sorry, but I just want this charger. Does it work?
1: 당연하지요. Work okay. 오늘부터 당장 일하면 됩니다. 요새 K관광 이래갖고 외국인 손님도 많은데 아이고 영어도 잘하고 진짜 든든하네요. 자, 유니폼부터 입으러 가입시다. 따라오 있어. 그런데 월급은 통장으로 나갑니다. Come on.
0: Excuse me. Where are you taking me?
2: 오늘 배워볼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0: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0: Work. 일하다 말고도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기계 같은 것이 작동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This isn't working. A는 B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A doesn't work with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다른 충전기에 호환 가능한가요?
0: Does this work with other charger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

0: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to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조태준 씨.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잠깐만요. 우리는 네.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새로운 정치자 아니 시청자로 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 네. 시청자 분들이 청취자. 엄청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Daily Fun Fun Name says I'm stuck in an Instagram rabbit hole. 아우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는 조태준 씨 혹시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있겠지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1: 근데... Hello, I'm TJ.
0: Okay, 계속, 계속.
1: I'm singer-songwriter TJ from Busan Group.
0: 예. 예. 아 근데 부산 그룹은 뭐지?
1: 부산 그룹은 LA에는 LA 메탈, 네. 시카고에는 시카고 브루스, 네. 부산에는 부산 그룹.
0: 맞습니다. 오 예. Oh, yeah. 그래서 여러분 이 세그먼트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왜냐면요 우리 조태준 씨가 네. 영어 배우는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네. 이게 조태준 씨 진짜 싱글송라이터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네. 알리는 우리 부산 슈퍼스타 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슈퍼스타 되고
1: 열심히,
0: 싶다면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영어도 해야 되죠.
1: 예 맞습니다.
0: BTS처럼 RM처럼
1: 예. 예스.
0: 예스. 예스. 주말 잘 보냈어요?
1: 아, 네 주말 너무 잘 보냈어요.
0: Did you have fun at the weekend? What did you do?
1: 아, 나 주말에 뭐 했지?
0: 영어로 대답해줘.
1: 아, 예. Very good rest.
0: Oh yeah?
1: Yeah, very good rest.
0: Where did you
1: and,
0: go?
1: Yesterday, I'm 지금
0: 그렇게 But me too.
1: I cannot It's, remember.
0: 이거는 영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 문제예요. This is not an English problem. 네. 네. So 주말에 뭐 했어요? 그냥 쉬고?
1: 진짜 집에서 완전히 계속 집에서 있었어요. 아, 집에서 좋아요. 있으면서 쉬고 그냥 목욕탕도 좀 가고.
0: 아 진짜.
1: 네. 목욕탕에서 진짜 되게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사우나 하고 낮잠도 한숨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계란 먹었어요?
1: 아 계란까지는
0: 군 계란 먹었어요. 아 네. 진짜 그거는 아직까지 재밌다고 생각해요.
1: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네. 저기 달맞이 고개 근처에 네. 그 유리창이 통으로 돼 있는
0: 아, 어디 있는지
1: 목욕탕이
0: 알아요.
1: 있는데 저는 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좀 피곤하다 아니면 그냥 심심하면 웬만하면 거기 가서 그냥 시간 좀 보내면 되게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You know, I saw TJ went to the sauna. There's a really nice one in 달맞이 and there's got a view of the ocean so you're like bubbling like
1: yeah.
0: like 인간탕 or 인간찌개 and then you're just like watching the beautiful view of the sea. Perfect. Well, yeah. listen. 우리는 코너 들어가기 전에 yeah. 그 노래 준비하셨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Put your hands together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so nice. Ah. Do you know, we have to have the clapping sound effect in there because it sounds too sad with only three of us in the studio clapping. 너무 우리 그런 사운드 이펙트 있잖아요. 와! 뭐, 그 진짜 크라우드한데 네. 근데 우리 세 명만이 서서 네. 스튜디오 안에서 그래서 세 명만 하면 너무
1: 세 명이 300만 원 같은 세 명
0: 네.
1: 그리고 이 안에 또 우리 또 유튜브에서 또
0: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 3만 명. 3만 명. 계시잖아요.
0: 네, 예. 맞아요. 100만 명.
1: 100만 명.
0: 네, 맞습니다. 예, 좋아요. 네. Oh, so lovely. 리세영님 says, wonderful singing as always. 평소처럼 너무너무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세영님.
0: 자, 근데 오늘 우리 두 가지 뭐 문장 풀겠습니다.
1: 네.
0: 그 첫 번째 문장? 문제? 문제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사의 힘든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영어 문제 괜찮아요?
1: 예, 괜찮아요.
0: 근데 가사는 네. 그 노래가 그 제목이 뭐였지?
1: Here, There, and Everywhere. 비틀즈의
0: Beatles.
1: 노래.
0: 아, 네. So that was Here, There, and Everywhere by the Beatles. So is there anything in the lyrics in this song that is really difficult? 이 가사에 뭐 진짜 힘든 뭐 발음이 힘든거나 뭐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 말씀하세요.
1: 사실 이 뜻을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느끼면서 노래를 하고
0: 맞아요,
1: 싶어서.
0: 맞아.
1: 근데 특히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특히 이렇게 우리 로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통으로 전체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노래가 I need. 또 뭐 I know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 need, I know 가지고 뭔가 좀 입에 붙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런
0: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래 부를 때 so one of the things TJ finds difficult when singing English songs is the I need, like th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words. It doesn't come natural when we're singing in a different language, right? So he said I need, I know, I want, blah, blah, blah, I. 근데 when we sing I in English songs, usually we don't say I, we say ah.
1: Ah.
0: I need, I know.
1: So 아. 아.
0: Like Busan. 아. 그런 아.
1: To lead a better life. I need my.
0: Perfect.
1: Oh.
0: 바로 perfect. Yeah.
1: Beside me.
0: I want
1: her everywhere.
0: So I want her everywhere. 말할 때 문장을 할 때 I want her everywhere. I want her. 근데
1: I want her.
0: 아.
1: I want her.
0: I want. Perfect.
1: I want her everywhere.
0: I want her. 맞아요. 그래서 영어 할 때 영어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I want her. 근데 한국어를 할 때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 진짜 다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
1: 심지어 진짜 하고 싶다.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땡동땡. 네, 정답. 네, 네. 그래서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I want her. 진짜 원어민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I want her. 처럼 말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요. I want her처럼 T 발음이 받침에서 if the T is like a 받침, it's very hard to do in English. 영어로 진짜 어렵다. I want her. I want her.
1: I want her.
0: I want her.
1: I want her.
0: I want her. Perfect.
1: Oh.
0: 근데 우리는 다른 말을 좀 바꿔도 돼요. I want her. 계속 I want her 하는 게 진짜.
1: I know. I need.

0: I know I need, never care.
1: Yeah.
0: I know I need, never care.
1: Perfect.
0: 오.
1: 와. Good. 그리고 스코틀랜드 발음으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다.
0: I know. I need 이렇게 하는 거.
1: I know, I need. 진짜 I know, I need. 스코틀랜드 말, 부산 말 비슷해요.
0: 아.
1: So,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And if she's beside me, I know I need never care.
0: I know I need never care.
1: Yeah, need never. So, D도 없애버리고, need never care.
0: Need never care.
1: Perfect. Yeah.
0: I know I need never care.
1: Perfect.
0: Wow.
1: Easy peasy.
0: I know I need never care.
1: There you go.
0: I know I need never care.
1: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노래가 I know, I need, I want 그런 거 있으면 노래 부를 때 I 대신 아.
0: 아.
1: 무조건 아. 아.
0: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1: You're very, very welcome. Yeah, thank you. 혹시 오늘 텍스트 토픽은 그래서 DJ씨 텍스트 토픽은 우리는 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 아니면 이런 거를 꼭 해야 되지만 안 해. 그런 거 있어요?
0: 어?
1: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0: 먹어.
1: 계속 라면 먹어요. 아니면 운동해야 되지만 뭐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뭐 레스팅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혹시?
0: 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개 다 일단 들어가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자꾸 11시만 되면 자꾸 맥주가 마시고 싶어요.
1: 좋아.
0: 낮에는 맥주 안 마시고 싶은데 밤 11시만 넘어가면 항상 마시고 싶어요.
1: Really? 그러면은 11시 전에 자야 되겠다.
0: 그러니까. 그러네.
1: Good method.
0: 예, 예.
1: So TJC, you want to just drink beer after... After 11 p.m. Yeah. I don't know if that's not a good habit. 근데 it's okay. I think it's okay. 아 그리고 다른 영어 뭐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If there's anything else you want to learn today, let me know. Anything else?
0: 가끔 조금 친구들한테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이거 뭐 음악 이거 들어줄 수 있어? 아니면 이거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연주 말을 할 때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1: 좋습니다.
0: 아니면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도 할 수 있고. 네.
1: 재미있는 거는 그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어민, 한국어 원어민이라서. 근데 한국 뭐 배우는 사람들한테 주다 is give or do it. 근데 주다 is 주세요. Like give me it. 근데 뭐 주세요 or 해 주세요. 이게 do it for me. 근데 영어 할 때 완전 다르게 표현을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0: 에.
1: 그래서 이게 뭐 there's no mythology. You just there's no myth. Wait, how's the 나도 영어 못해 갑자기 methodology. Okay, but 그냥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도와줄 수 있어?
0: 나 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can you help me?
0: Can you help me?
1: Can you help me? Yeah.
0: Can you help me?
1: Yeah. Can you help me? 같이 하는 거는 it's implied that you're doing it together.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Help 줄 수 있는지? Can you help me?
0: Yeah.
1: Can you help me? Perfect.
0: 그러면 같이 연주해 줄 수 있어는? Can you playing with me?
1: Can you play with me?
0: Can you play with me?
1: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말이 진짜 어린이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연주는 play 맞아요. 근데 can you play with me라는 표현이 같이 놀자, 놀아줘. 그런 말이에요. Can you play with me라는 거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너무 외로워서 can you play with me?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연주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말이 Let's play.
0: Let's play
1: together or let's jam.
0: Let's play jam.
1: Let's jam.
0: Let's jam.
1: 어허. 예. Jam 같이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0: 하자.
1: 하자.

0: So let's jam, or can you play with me? Let's do it together. Let's play together. Yeah.
1: Let's play together.
0: Mm. Yeah.
2: 그러면 이 노래 좀 들어줘.
0: 이 노래 좀 들어줘. Can you 아 이게 중요한 거다. Can you listen? 이게 너무 심플하다. 하지 말자. Can you take a listen?
2: 아, can you take a listen? 이러면 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0: 이건 맞아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부만하니라 can you take a listen? 이게 안에 있는 의미가 도와주세요. 그런 can you take a listen to this? 이거는 좀 도와 들어줄 수 어떻게 말하면 되지? 들어줘?
2: 들어줄 수 있어.
0: 들어줄 수 있어. Can you listen to this for me? 들어 이거는 listening 맞아요? Listen 맞아요? 어. So can you take a listen? 의미가 내가 어떤 거 듣고 있어. 그래서 너 뭐 당신도 들어줄 수 있어?
2: 너의 생각이 궁금해. 네. 이런 의미가
0: 아니면
2: 들어가 있는.
0: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럼
2: Can
0: 맞아.
2: you take a listen?
0: Can you take a listen?
2: Can you take a listen?
0: Hey,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Can you take a listen?
2: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오, 많이 배웠네요.
2: 오, 아주 완전 따라했어요.
0: Can you take a listen
2: could
0: to
2: you
0: this?
2: Take a listen to this?
0: Yeah. Very good, 조태준 씨.
2: Yeah.
0: Well, I think you've got it all. I think you've learned many 표현 today. 그러면은, do you think you can play us another song?
2: Yeah.
0: Do you have one more song?
2: Could you take a listen to this?
0: Sure, yes. I'd love to. Yeah. I'll let you know what I think.

0: 감사하죠. 무슨 말입니까?
1: Let's do business. Oh, let's do business.
0: Let's do business. 맞아요. Yeah. Let's yeah. blah blah blah. Oh, good. Oh, yeah. it's so sad. TJ 씨, we have to say goodbye. 근데 오늘도 잘 배우셨고,
1: 네.
0: 그리고 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네.
0: 다음 주에 좀 네. 라이브로 네. 새로운 노래 좀 부탁할게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BPM 77 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0: Good. 감사합니다.

0: Hello, hello.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I'm your host, Laura McCluckey. And this is 90.5 and 103.3 FM, BEFM, Busan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It's Sunday, the 12th of July. I hope you're enjoying your weekend. Monday is fast approaching, my friends, so make the most of your time. That's what I was talking about yesterday on the show. Making the most of our day, making the most of our weekend, of our summer, of our life, right? Do you do that, or do you find yourself wasting time looking at your phone? Yes, we all do, right?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m going to be doing coming towards the end of the year is systematically reducing all of the things I need my phone for, all of the things I use my phone for, specifically social media, scrolling, all the boring stuff. I don't want to do that anymore. I don't want to waste my weekend looking at my phone. And I'm certainly glad that you are joining us here. It's not a waste of your time. In fact, one would argue it is a fantastic use of your time. So congratulations. Props to you and to us. All right, up next in our show, we've got On The Mic. And these are real stories of real people here in Busan. We've got Explore Busan, and that's followed up by the Global Chatter Squad to top off Sunday's show. So let's get right in. It's time for On The Mic.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the movie director based in Busan. Please welcome director 유승원.
2: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유승원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자기작 열심히 준비하면서 계속 작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반갑습니다.
1: 제가 영화 감독님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멋진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 광안시장에 숨어있는 감독님 아지트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지금 차기작 준비를 하면서 이참에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광안종합시장 안에 작은 바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 네.
2: 되게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또 되게 멋진 사람들하고 매일마다 만나면서 약간 놀이터처럼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차기작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2: 네.
1: 또 이런 공간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좀 동시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 엄청난 에너지와 좀 끈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굴러가게 하는 감독님 인생의 동력은 뭔가요?
2: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노력해야 되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영화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 빼고 다 힘들지. 감독은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1: 배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또 감독 일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좀 비슷한 이유로 다 있는 걸까요?
2: 원래는 영화 감독에 대해서 크게 꿈이 없었는데 네네네 원래는 영화 배우를 꿈꿨다가 그냥 내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첫 영화를 만든 건데
1: 네.
2: 그게 감사하게도 너무 여기저기서 반응을 좋게 해주셔서 어쩌다 보니까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해버렸습니다.
1: 배우이자 네. 감독으로 동시에. 네.
2: 현재는 이제 감독 일만 계속하고 있고.
1: 아, 이제는 감독 일만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2: 네.
1: 근데 이 일들을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2: 네네네.
1: 근데 고향이 부산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1: 어떻게 부산에 오시게 됐는지 좀 정착하게 되신 계기다 궁금해요.
2: 원래는 계속 서울에 살다가
1: 네,
2: 서울 살고 경기도권 살다가 학생 때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학교도 다닐 겸사 계속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2: 네, 있을 거 다 있고 먹을 거 너무 많고 여유롭고 네, 뭔가 창작 활동이나 혹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에너지를 안 들이고도 되게 좋은 인프라들 혹은 이제 또 되게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0: 만나면서 좀 그런 에너지를 채워가기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전 계속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1: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영화와 또 특별히 더더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잖아요. 네네. 또 직접 영화 업계에 계시는 분이 느끼는 부산시의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0: 여러 인프라가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촬영하기 좋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되게 빌딩 여기 센텀시티 같은 도시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1960년대 70년대 남아있던 로컬의 어떤 그런 로케이션도 남아있고 되게 좀 지역이 여러 가지가 되게 섞여있다 보니까 되게 쉽게 제가 원하는 공간 찾고 원하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점에서 부산이 되게 영화를 촬영하고 만들어가기 되게 좋지 않나.
1: 그럼 지금 혹시 작업하시는 차기작도 촬영을 거의 부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0: 네, 지금은 부산에서 일정 로케이션도 있고 네. 혹은 약간 좀 다른 지방 쪽에 좀 더 인구 소멸 도시 근처로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또 언급을 해주셨던 그 2024년 서울 독립영화제 초창작이었죠. 네. 그 감독님의 영화 아가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영화에서 불안한 청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촬영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영화가 관객들하고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네. 2026년 지금 영화감독 유승원이 보는 불안은 어떤가요? 그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을까요?
0: 아, 너무 많이 다릅니다.
1: 아, 네, 그런가요?
0: 그 당시에는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게 물론 아직 저는 어리다만 그래도 매해를 거듭할수록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눈에 너무 잘 보여서 그래서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1: 아, 네. 그때와는 좀 다른 불안을 지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신 이 차기작 혹시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정확한 내용은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1: 네네네.
0: 지금 차기작이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두 작품을 이제 제작에 들어가고 있어요.
1: 두 작품을요?
0: 네. 좀 큰 자본의 영화 하나고 이제 조금 그래도 저예산 영화 하나 이렇게 총 두 개를 들어가 있는데
1: 네.
0: 하나는 한국의 재개발 구역을 배경으로 하는 가족 복수극을 지금 하나 하고 있고
1: 가족 복수극이요?
0: 네.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저예산 준비하고 있는 거는 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좀 SF 로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이제 부산을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부산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0: 저는 사실 제 스스로 부산 영화인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1: 아, 네네.
0: 네.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1: 아, 그렇군요. 네,
0: 대부분 약간 좀 사기업 혹은 이제
1: 네, 오히려
0: 네. 저는 점점 더 약간 감사하게도 좀 상업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고
1: 네.
0: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너무 좋은 독립영화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도 많고 특히 이제 작은 영화 영화제라고 한국에서 되게 소규모 영화제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100회까지 맞은 그런 영화제도 지금 부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벌써 시간이 꽤 됐군요. 100회라고
0: 맞아요,
1: 하시면.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너무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유승원 감독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아, 파이트 클럽.
1: 파이트 클럽. 아, 네.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사실 유핀처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단어가 파이트 클럽이고
1: 네.
0: 제가 그 영화를 고등학생 때 봐버린 덕분에
1: 아하.
0: 영화에 빠졌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 처음 네. 안 그래도 이제 데이비 핀처 감독님이 만드신 파이트 클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필명으로 유핀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결국 고등학생 유승원을 유핀처로 만든 파이트 클럽을
0: 뽑아주셨네요.
1: 감독님의 차기작도 기대하면서 저희 다음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to all of our reporters and all of our guests.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All right, this is SF9's Summer Breeze.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0: to you.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네, 지금까지 올스타의 신제품 올스타 워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아, 박대리 수고했어요. 저기 이제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 이런 거 질문 좀 받아보세요.
2: 네, 부장님.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Any question?
5: Hello, I'm the CEO of Minsuru Company. I have a few questions. What I'm most curious about is the battery duration. How long does the battery last?
4: 저 박대리 영어 다 알아듣지요? 답해줘요 지금.
2: 네네 오브콜스. 자 배터리를 로스트 배터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요. 걱정 마세요. 올스타 워치의 신기능 배터리 찾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5: No. What I meant, how many minutes or hours?
4: 이거 좀 박대리, 저 사장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거 맞지요?
2: 아, 네네. 우리가 말이죠. 예전에는 이거 잃어버리면 시계 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이 디지털 시대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프레스, 프레스.
5: Are you asking me to press this? I just want to know how long the battery lasts and how efficient it is. I'm concerned it might die too quickly and I won't be able to use it when I'm outside.
2: 다이요? 아이고, 이 배터리 잃어버린다고 뭐 목숨까지 위태롭게 했습니까? 부장님,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4: 아이고, 그 긴 거를 다시. 그러면...

0: 네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함 다시 해보세요.
1: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박대리. 우리 올스타 시계는 4차 혁명 글로벌 시대.

0: Does the battery last?
1: Last는 얼마 동안 유지되다, 얼마나 가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작동되는지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묻죠. How long does it last? 5분간 작동됩니다는 It lasts for 5 minutes. 1시간 동안 작동됩니다. It lasts for an hour.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1: How long does the battery las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BEFM, Busan 영어 방송.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헬로,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9: 이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9:00